0: 건너편에서 공격해왔을 거다. 게다가 이 정비들의 파손 시간이 얼마 안 됐어. 놈들의 위치는 이쪽이다. 놈들은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. 당장 추격해.
1: 예, 알겠습니다. 산 위로 추격한다! 빨리!

0: 사람들 날짜나 봐. 목소리 목소리 소멸하자.
1: 아, 사람부터 떨어진 놈을 군법으로 처리한다.
2: 右边埋伏，二小组右边埋伏，进入右组。
1: 빨리 와!

0: 여교대는 동무에게 맡기겠어. 감옥을 해방됐으니 상부와 연락한 후 다 입문을 받으러 가오.
1: 대장 동지, 밀면 더 데리고 가십시오.
2: 대장 동지.
3: 아니요. 사람이 많으면 들키기 쉬워. 강남에도 우리 쪽 사람이 있으니 가서 그들에 너무 받으면 돼요.
1: 그럼 꼭 조심하십시오.
3: 알았어. 내 반드시 량진 동진을 찾아내겠어. 동지들도 지원군 동지를 도와 감옥을 계속 수색하도록 하오.
4: 네, 알았습니다. 반드시 량진 동지를 찾아내겠습니다.
3: 가자.

0: 옥수가 네가 어찌 된 일이야? 괴뢰군들이 오늘만 해도 두 번이나 마을에 와서 낯선 사람들 모두 끌고 갔다.
1: 우리 군이 지금 간부 같이 해방했습니다.
0: 마을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도 알고 있다. 이 고생도 이젠 끝이 보이는구나.
1: 아바이,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.
0: 무슨 일인데? 말해봐.
1: 강인근 마들과의 연락 많이 하지도 있습니까?
0: 응, 있다. 우리가 각별히 조심한다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.
1: 부상을 당한 채로 강에 빠진 지원군 종사병 동지가 여기까지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큽니다. 아바이께서 인근 마들에 연락해 강간을 수색하라고 해주십시오. 그 동지는 찾으면 제게 알려주십시오. 28 좌우에 귀가 큰 정년이고 리성만 군대의 군복을 입었습니다.
0: 알겠다.
1: 부탁드립니다.

0: 대장님.
1: 강 인근 방어선에서 놈들이 정찰부대가 포착됐습니다. 그리고 오늘 우리 군 몇 명이 살해당했습니다.
2: 그래? 지난 공격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수작이야. 설마
1: 혹시 저희가 쫓고 있는 그 공관 말입니다. 놈들도 쫓고 있는 거 아닙니까?
2: 그럴 수도 있지. 우리와 몇 번이나 마주치는 걸 보면 분명히 중요한 인물이야. 사단에 가서 강인근 부대들에게 순찰 강화시켜달라고 요청해. 특히 야간 순찰 말이야. 그리고 자네 대원들을 파견해서 주변 마을에 감시와 검문을 강화시켜.
1: 예, 알겠습니다.
2: 가봐.

0: 소식 없습니까?
1: 그 마을에 연계해봤는데 아직 지원군 동지에 관한 소식은 없더라. 괴뢰군의 관문이 많이 엄해졌다. 여기로 오는데도 한참이나 괴물들. 그래서 내 약초패러 나왔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불어주더라. 어, 이건 널 주려고 가져온 쌀밥과 김치다. 어서 먹어.
0: 감사합니다, 아빠이.
1: 옥수아, 꼼짝 말고 여기 있어. 지금 검문이 너무 심하다. 게다가 네 얼굴 아는 사람도 많지 않느냐.
0: 맞습니다, 아빠.
2: 报告. 进来。师长，江南的侦察小组都回来了。回来了，但是没有找到科长。其中一个小组还抓获了一个俘虏，据俘虏交代，敌人也在搜寻科长，但是也没有找到。江北派出去沿江搜索的部队，找到了一些栅桥市牺牲的工兵排烈士的遗体，经确认，其中。 也没有科长，我到现场也去看过了，水面距离崖边大约十几公尺高，如果科长从这么高的地方滚下去，掉水里没问题。但是敌人不断向水中开枪，不知道有没有打中科长。
3: 你是觉得梁科长已经牺牲了？我没这么想，但只是有这个可能。找了将近两天了，一点踪迹也没有。不过，我们再等等。如果科长上了岸，哪怕是在南岸，他也一定会想办法跟我们取得联系的。
4: 失联了36个小时。 怎么会一点踪迹都没有呢？
5: 王干事，文杰，
6: 参谋长，
5: 你怎么站在这儿啊？有什么事吗？没事。
4: 坚决不要放弃。虽然现在情况很复杂，但是一定要有信心，懂吗？
6: 懂。
3: 回去吧。

0: 어르신! 여기서 범하시면 안 됩니다. 많은 편에 적군이 있어 위험합니다. 빨리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.
1: 저에게 물을 먹여야 돼요. 저에게 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바로 가겠어.
0: 빨리 가십시오. 야. 이제 그 군사금지구역으로 됐거나 오시면 안 됩니다.
2: 가자, 우리.
1: 여기 풀이 좋아서 소가 잘 먹는다. 우리 많이 배 가자. 어?
3: 네, 아빠님. 어.
4: 아빠, 아빠, 여기 참 있어요.

0: 어르신, 왜 아직도 여기 있습니까?
1: 아니, 여기 물이 좋아. 소가 잘 먹어. 안에 좀 배우다가 집에 가져갈래가 그래요.
0: 그만하고 빨리 가십시오. 강의근은 전부 금지 구역입니다.
1: 알았어, 알았어. 안에 요 불만 챙겼어. 바로 가겠어, 야.
0: 빨리 가십시오. 야.

0: 이 사람 빨리 수리했을게나.
1: 아니 수리했습니다고 집에 데려가려고 그래요? 아 너무 위험하오.
0: 잔말 말고 빨리 씻기나 하게. 나한테 생각 다 있네.
1: 야야야 알았어.
0: 자네 배워놓은 풀이 큰 쓸모가 있네.
2: 여보!

0: 호수가 빨리 와봐. 이 사람 네가 찾는 그 동무 맞아?
1: 맞습니다. 이 장르 맞습니다.
0: 몹시 허약하구나. 12시면 상자에 염증이 생긴 것 같다. 살려낼 수 있겠는지 모르겠구나.
1: 아발,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 이 사람이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. 아발, 이 사람이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.
0: 내 친구와 약초 그리고 달게다 인삼을 가져왔다. 여보, 얼른 가서 삼계탕을 끓여.
1: 네, 삼계탕 끓여올게요.
0: 상처 깨끗이 하고 약초를 발라보자. 그리고 삼계탕을 먹여보자. 탕을 삼킬 수만 있다면 살아날 수 있을 게다.
1: 제가 구급 가방 가져왔습니다. 먼저 선처부터 소독해 줍니다.
2: 昨天晚上我做了一个噩梦，我梦见你受了很重的伤，鲜血流了一地，我一下从梦中惊醒，再也无法入眠。人们常说梦是反的，我真希望如此。现在我只能默默的许愿，期待着你平安归来，还像以前一样。 是那个健健康康、高高兴兴、阳光灿烂的青年军人。
3: 文干事，高主任，在干啥子呢？高主任，您坐。文干事，我来啊，是有一个任务要交给你。什么任务？ 你也晓得，我们的战线已经推进到了豫江北岸，敌我双方在江两岸暂时陷入了焦灼状态，所以啊，对敌宣传广播目前就不再是敌工科工作的重点了。再加上这一次豫江桥的战斗，我们的部队俘获了不少美军的俘虏，这么多的俘虏。
4: 那可是不少情报啊！这些情报，他就需要有人去进行收集和甄别。你啊，英文好，上一次协助侦察科，你的那个表现，那可是非常的出色呀！好消息，特大好消息，价值1988元的。 阿士诺钥匙飞轮金钻表，现在打进电话只要9.99元，出口品质，传承精湛制表工艺，优质心动能机芯，背部灵动飞轮，随着手腕摆动不停旋转，像一颗跳动的心脏，纵使精准，日历、星期双显示，夜光功能晚上看得清清楚楚，防水、防震、防滑，实用又美观，通体鎏金，8颗宝石，璀璨夺目。 金钻闪耀，豪华大气，9.99元不够公费，不够包装费。今天阿士诺钥匙飞轮金钻表面向国内推广，只要9.99元就能拿到价值1988元的金钻飞轮表，还能成为阿士诺品牌推广大使。今天前50名打进电话的朋友，我们还送您价值998元的超值大礼。 购买男款送男款龙戒一枚加鸿运黑曜石福珠串一条，购买女款送女款凤戒一枚加桃花红玛瑙如意串一条，匠心雕刻栩栩如生，龙腾四海，凤舞九州。如果您戴的满意，请帮我们多多宣传。仅限本次推广活动，无论您有没有看清楚，有没有被震撼到，反正只要9.99元，现在就抓紧时间拨打电话抢占名额吧。
5: 亲爱的叔叔阿姨、大哥大姐，大家好，欢迎锁定咱们的阿士诺品牌专场。今天的阿士诺品牌面向全国紧急招募品牌推广大使，只要你。

0: 땀이 난다는 건 좋은 일이야. 네 할머니 죽어서 와서 좀 이따 먹여봐라.
1: 아바이, 언제쯤이면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?
0: 글쎄. 그러나 이 젊은이 원체질이 좋아서 꼭 깨어날 거다. 아, 됐다. 나 이제 가봐야겠다. 날이 어두우면
2: 저 괴뢰군들이
0: 마구 총질한다. 내일 다시 올 때 먹을 것들이랑 같이 다 주마.
3: 고맙습니다, 아바이. 조심히 가십시오. 응.

0: 대장님! 감찰조에서 상황 보고 들어왔습니다.
1: 그래? 무슨 상황이야?
0: 몇 며칠 마을 주민들이 각종 핑계를 대고 강 인근을 오가고 있답니다.
1: 그들의 진짜 목적이 뭔지는 알아냈어?
0: 입을 꼭 닫고 있어서 알아내지 못했습니다. 지금 당장 잡아와서 신문해랍니까?
1: 아니야, 필요 없어. 그들의 입에서 저게 정차병을 찾으러 갔다고 나와도 무슨 소용이겠어. 그냥 차게 놔둬.
2: 그 지역 수비부대에게 연락해서 뭐 난고에 있는지 알아봐.
0: 예, 알겠습니다.

0: 나는 세탁은 여기 따라가서 갔어.
1: 누가 있다 그래요?
0: 아니야, 옥수수 밑에까지 얼마 안 남았어. 이대로 너무 위험하. 무슨 상관이야? 살펴봐야겠어. 당신이 계속 앞으로 가. 나 남아서 살피다가 이내 따라가겠어.

0: 여보당신왜이렇게앞에있어
1: 괴로운들이우리를따르고있어이대로가면안돼
0: 그럼이제어떡하
2: 당신은이거메고있다가우리가전원대로따돌리면 그때가서오수기한테

0: 피신 나라고 알려줘. 자, 남자군들이 필경 사수제 갈 거야.
1: 그럼 당신은 그라나 놈들 잡히면 어떡하오요?
0: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빨리 숨소. 다시 저 숲속에 숨소. 빨리.
1: 아니, 여보.
0: 자,
1: 꼭 조심하시라고요.

0: 梁总同志，不是不让你动吗？你怎么出来了？我在里面憋得有点难受，我就想出来动一动。奥斯卡，伤口，奥斯卡，没，可你拉手，难道国内屋里打扰我一次？
1: 아빠 있느냐? 구류관들이 어디 같이 왔은가?
0: 아빠 이놈들 다른 곳이 따돌리고 있어. 이 산을 수색할 수 있으니 빨리 우리 다른 데 피하라고 해.
1: 어디서 따돌렸습니까? 따라오던 자네를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?
0: 두 명이야, 두 명이. 저 이리 뒤에서 우리 따라오고 있어. 어떻게 할까?
2: 出什么事儿了?
3: 有两名朝军军跟着他们，崔老爹把他们引开了。
4: 但是他们已经跟到了离这里很近的地方，我们现在必须转移。我去救他。梁总，梁总，你看，你给我听，我的牌子上挂你，把这个城镇翻烂。我龙家鞋，他们公司来的吧？
5: 안되겠어，우리발견이분명해，빨리 쫓아가 잡아。
4: 거기서 한번 들었어?
6: 아이고 이거 부군이었구만. 그런 건 난 또 빨치산인가 해서 무서워서 도망쳤지.
4: 아, 하문군에 하문군에 어디 갔어?
6: 아, 이제 도망치다 흩어졌는데 나도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. 아,
4: 용아, 빨근 이제 다른 애는 말하지 않으며 죽어버리겠어. 아, 왜 왔는지 빨리 불어. 권준이는 어딨어?
6: 아, 나 약초캐러 나왔어. 광준이는 이제 도망치다 버려서.
4: 거짓말. 도망나 죽겠어. 됐어.
5: 영감태이가 우리 따돌리고 분명 할망무식해서 소식전니까 틀림없어. 우리가 지금 다른 곳 수색해봐도 다른 곳으로 도망갔을 거야.
4: 그럼 어떡해.
5: 일단 데려가자. 대대장님께서 방법이 있으실 거야.
1: 밤에 술 좀 마셔.
0: 우리 영감 지원군 동지부터 살리고 보자. 도망해.

0: 아간지 얼마 안 돼서 세 명이고 우리 조사람이 아니야. 분명히 우리가 조둔 놈들이 여기로 빠져나간 거야. 주모!
1: 발탁 구기 달아! 기소 추격해!